0: 하타나 하니야.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스트.
1: Scorpions in your pockets. Sand at your feet. Sun on your neck.